하나님은 나한테 세워 있기미에 에프시아미 프리모 나는 너 수원이호 당신 수원인데 당신한테 완나와도 아무튼 와도 수원호 당신은 후원이 아무튼 시험호 고마디야 니나 디권에 요원이야 후는 후지 상관이 후는 후예 남은 취향이 후프리미에 나를 채워 내가 왔으면 뭐냐 하나님 왔으면 뭐냐 뭐 내게 왔으자 Yeah.